박수길이 가라쳐라. 이런 처분 말할지 근데 용쌤 일어서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나리 초학실난가 싶고 어서 가봐야겠소. 사또가 와서 선생 화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나너여 말은 허여버지요. 수위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해야고. 어서 또 일어서며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볼.

집은 위에 난 소리의 하늘이 덥소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은 서린 바람이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our boys are back in the studio. We got 80 Tomato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둘, 셋.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80 Tomato입니다.
0: 자, 한 분씩.
4: 안녕하세요. 80 Tomato 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82 매니저 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82 매니저 윤예찬입니다. 이름이 길어졌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 오케이. 안녕하세요. 82 매니저 석준입니다.
8: 안녕하세요. 82 매니저 성빈입니다.
9: 안녕하세요. 82 매니저 왔네. 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보고 싶었어요.
6: 저희도요.
0: We missed you. So they're back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 got a lot of things to do today. So, 피디님, as you guys can see, there's going to be flowers that we're going to be using in part two. 꽃은 좀 이따가 쓸 건데요.
10: Look at the beautiful flowers.
0: Yeah, this is going to be used. This is you're going to take them, but we're actually going to use them as well. 가져가기는 하는 건데 우리 이따 쓰기도 쓸 거예요. And there's a little hin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music video.
6: Okay.
0: 힌트들이지만 뮤비 관련이긴 해요. But we do have to talk about the comeback and all this other fun stuff. So we have our keyword talk. We're going to just jump straight into it. We have sign as our first keyword, 12시대 고향, KPP, homecoming, and password 82. I'm going to have 도균 choose our first keyword.
9: Oh.
0: 뭐 할래요?
9: I want to choose 12시대 고향.
0: Okay. KPP, homecoming.
9: Yeah.
0: 자, 오랜만에 왔잖아요.
4: Yes.
0: 보고 싶었어요?
3: 네.
4: Yeah.
3: Of course.
0: You sure?
4: Yeah.
9: 진짜.
0: 어 멤버분들 이제 우리 에티 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라방을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 멤버분들이.
6: 네,
5: 맞아요.
6: 네,
5: 맞아요.
0: 언급을 한 적 있다 없다 라디오.
6: 아,
0: 언급한 적 있다 없다.
5: 저는 어제 라방은 아닌데 어제 바로 했어요 언급을.
0: 아,
5: 오랜만에 K-팝인 가서 너무 설렌다.
0: 어제. Okay. So we got one yesterday.
9: Yeah.
0: One yesterday.
4: 저는 라방한 지 좀 꽤 됐으니까.
0: 어, 오케이.
4: 아쉽게.
0: Oh, so he has it.
4: My bad, yo.
8: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죠.
4: My bad, guys.
6: But you didn't say it.
7: 여기에 아리랑 아리랑을.
0: So Sungmin has he has this in our heart, but he's never said it on air.
5: 아리랑은 저에게 이제 신 같은 존재니까.
7: 그러니까요.
5: 그리고는 Jesus.
4: Yo, when I walked into the lobby, 라비를 처음 내가 들어갔을 때, I was like, wow. 아, 안녕하세요. 네, 라비 들어갔을 때는

0: Bravo! That was live, by the way.
1: That was live, live,
0: yeah,
1: live.
0: Yeah, that was live. Yeah, live. Sounded like the CD, but no, that was live. CD 줄 알았죠? 아니에요, 라이브였어요.
2: Thank you so much.
0: So we got 82 Major in the studio. They're back with their brand new album. We just listened to them sing Sign live. Now, the flowers are in explanation. So for part two.
2: Mm-hmm.
0: In the music video, we have one of the members, he's sitting next to me, use a bouquet of flowers, and he shoots out of the bouquet of flowers.
1: Yes.
0: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뮤비 보면
3: okay.
0: 한 멤버가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탕 하죠?
2: 네.
0: 그걸 똑같이 탕탕탕 토크할 건데요. 꽃다발을 이제 뮤비에 탕 하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물어보면 그 yeah. 멤버를 지목을 하면서
1: okay.
0: 얘기를 해주면 돼요.
1: Okay. Okay.
0: Boom. So we have Tang Tang Tang Talk. We're gonna kind of take some ideas from the music video where they're gonna use this to talk about the member that they are gonna answer the question to. So Songhye, you're first.
1: Yes.
0: 자, the member that would hide winning the lottery. 로또 1등을 당첨되면
1: yes.
0: 멤버들에게 비밀로 하고 잠적할 것 같은 멤버는?
4: 오, 어렵다 이거.
1: 와우.
0: 자, 3, 2, 1. 탕!
2: 나요? 저요?
0: 성빈?
2: 네?
0: 성빈?
5: 탕탕탕탕탕탕탕
0: 성빈 왜요? Why was 성빈 chosen?
5: 제가 봤을 때 성빈이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0: 아
2: 뭐가요? 뭐가요? 뭐가요? 뭐가요?
5: 롯데 1등 당첨되면은 오케이 난 이제 벌었으니까 됐어.
2: 무슨
1: 이제는 말하고 싶어서
2: 근질 야, 아~ 야, 나 당첨됐어.
0: 아~
2: 와, 이럴 것 같은데.
5: 난 안 말할 것 같은데.
0: Okay. Oh, so it's very interesting. So some of the members think that he would be really antsy to tell everybody that he won the lottery. Then we have Dugin Jeong. I was like, no, I don't think he's gonna say anything at all. Okay, Yechan.
1: Yeah.
0: Choose the member's food that you would eat for the rest of your life. 평생 이 멤버가 해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oh. 멤버?
2: Easy peasy.
0: 자, 3, 2, 1.
2: 너무 쉽다, 이거.
0: 성일, why 성일?
1: I mean, he'd just be cooking. He'd just be yeah. cooking in the kitchen. He'd be making 제육볶음밥. Hey, 제육볶음밥. You know? Okay, I think he has like 재능 for cooking.
0: For
1: he
0: cooking.
1: Just doesn't cook a lot.
0: Mm.
1: But I think he does have 재능. So if he does cook a lot, or if he starts to, it might be good.
5: He can make 막국수.
0: Oh, yeah,
5: he can make even 막국수.
0: Really?
5: I have 손맛.
2: Yes.
0: 막국수 시험에서도 꽤 어려운 건데.
1: I don't even know what 막국수is.
5: But he said
0: the thing that you
5: easy.
0: Get when you order 족발.
1: Ah. Ah, really?
5: 뭐가?
3: 이제 이해했어.
0: 어, 이제 이해했어. Okay. 성모, you're next.
5: 네.
1: Okay.
0: So the member who is pro at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s the managers or the CEO.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5: 아 이거.
0: 자, 3, 2, 1, 탕.
1: 아. 이게 좀 어려운데.
3: 야 이건.
5: 아 그래?
0: 성빈이 형?
5: 네, 나도 성빈이 형입니다.
0: 어, oh, really?
5: 성빈이 형입니다.
1: 맞아.
2: 왜요? 가식입니다. 성빈이 형한테 다 가식이에요.
1: 정확히 설명하시죠. 정확히 설명하시죠.
5: 대표님 사랑합니다.
1: He's a liar.
5: 저희랑 있을 땐 차원이 다릅니다.
1: He's a liar.
2: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5: 그를 믿지 말아요, 대표님.
1: 약간
5: 압도적으로.
3: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빈이는 우리랑 있을 때는 아, 그래? 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대표님이나 뭐 직원분이 있을 때는 아 진짜요? 약간 이런 느낌.
5: 막 손도 그냥 아 뭐 저희끼리 좀 아 이러는. 아 진짜요?
3: 고마워요.
5: 아니. 이상들.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사회생활 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0: 오케이 오케이.
3: 아 그 진짜 웃겨요.
0: 오케이 오케이. So, Sungbin was chosen, and it seems that all the members agree because Seokjun joined in to say that what he's different, how he is different between everybody. Seonghye jumped in to join in as well, so everybody knows his office life and him like just normal.
5: 저렇게 하다가 이제 뒤 돌면 바로 루트 하고 그냥.
2: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요?
0: 자, 성민 씨, 다음. 네. You're the next
5: 네,
0: one.
5: 네, 네,
0: okay,
5: 알겠습니다.
0: The member who would win all arguments with their smarts. 자, 팀 내에서 말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논리 정연하게 뼈 때리는 멤버는?
2: 예요.
0: 서로 지금 3, 2, 1 할 필요 없이 탐이 선거야.
6: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야.
5: 말싸움으로는 못 이기겠어요.
0: 어 진짜요?
5: 네네. 말싸움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0: 아, 그 항상 여기 왜 말이 제일 없어서 우리가 지금 2년을 넘게 봤는데 네, 말이 제일 없거든요. 네.
5: 어,
7: 성모는 그래. 저희랑 있을 때랑 다릅니다.
5: 어. 맞아요.
1: 맞아요.
7: 말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6: 아, 말싸움으로 못 이기면서 You can win the fist fight?
7: 아, fist fight도 못 이길 것 같아.
6: 그냥 그럼 왜 말싸움을 강조해?
7: 그냥 못 이길 것 같아요.
0: 아니, 못 이길 것 같아. So he feels that 성모 is the strongest, but yeah, I was like, is when it comes to him winning, he doesn't talk. So I was like, I can't picture him winning all arguments. It's like we've known him for more than 2 years, and he just never talks in the yeah. studio. And they're like, no, he's different with us. So I was like, I wonder when we can see that side of him. But we shall wait and see. Okay, Seokjun, you're next.
1: Yep.
0: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 우산 없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는?
5: 실제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0: Wait, somebody did this?
3: 아, 근데 그건 나도 그런데.
0: 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2, 1
7: 좋게
5: 보면 좋은 거고 비 맞는 게 눈 들어가게 막 아프면
0: 아파요. 네, 아파요. 어느 정도 아, 뛰는 속도가 나면 이게 성일이 뚝뚝뚝 떨지는
6: 이게 말라요.
0: 그러니까요.
7: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5: 사회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좋게 볼 수 있는.
0: Yeah, so he said that there's one day he was going for a run and it was raining. He was like, this can be romantic too. And so he started running. He did a 10K in that day. And I was, this is not hurt. He's like, yeah, it goes in your eyes and you know it hits and it hurts. But he's like,
3: 멋쟁이.
0: Yeah, so that okay. 도기훈, who do you feel is the luckiest member of the group? 전생에 최소 나라 하나 정도를 구했을 것 같은 운이 정말 좋은 멤버.
3: 운이 좋은 멤버.
0: 자, 3, 2, 1
5: 석준.
3: 저요?
0: 탕? 오. 석준? Yeah. Why?
1: 아 진짜?
6: You have a good face.
5: 아,
0: 외모.
5: 그치 이거 나라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거, 얻을 수 없는 얼굴이긴 하지.
0: His good looks.
1: His good looks. 얼굴로 태어났으니까.
0: His good looks.
3: 난 어떤 나라를 구했을까?
0: His good looks.
1: 잘생긴 사람.
6: Recently he made it more handsome.
5: 아 맞아,
6: yeah.
5: 머리 자르고.
6: He cut the hair.
0: Yeah.
5: 더 잘생겨진.
0: Yeah. I think this concept fits him quite well.
1: Thank God he cut his hair. Thank God.
0: Did you have something against his long hair?
1: Yes, I did. I've been praying for the day he cuts his hair. Yes, thank God he cut his hair.
0: Okay, with the styles that we've seen up until now, since we're talking about hair, is there a outfit that you guys kind of unanimously all like the most? 사실 지금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룩이 지금 방송마다 다 달랐단 말이에요.
1: Yep.
0: 이제 음방 할 때
1: yep.
0: 멤버분들이 좀 유독 우리 다 동일하게 이 룩이 좀 마음에 들었다 했던 룩 있어요?
1: 아 근데 다 의견을 다
0: 네, 어, 다 달라요?
5: 다른 것 같아요. 응.
7: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의상이 일단 너무 멋있게 나가지고
1: 맞아 맞아.
7: 그때 착으로 뭔가 음방 돌면 또 멋있을
0: okay.
7: 것 같아.
0: Okay, so he likes the highlight medley look, and he hopes that they can kind of do that with the music broadcast yeah. as well. I liked you guys in all black.
1: Oh really?
6: Oh. Yeah, I love black suit.
0: 수트. 올백이. 수트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긴 한데 올백이 진짜 이번 컨셉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1: I liked the 우리 그 뭐였더라 촬영했던 그 약간 살짝 약간
0: The white?
7: 흰색?
1: White. Yeah, 흰색 차.
7: 약간 도복.
1: Oh. Yeah, 도복.
0: The,
1: 도복 차.
0: The, yeah.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Okay, the white ones.
1: That was, that was nice. That was 네. pretty.
0: Okay. Oh, okay.
2: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닮아.
0: There's a character he likes. Okay. 그 캐릭터.
1: Brother.
0: In part 3 we have a game to do.
7: 네.
0: I have to explain the rules and they have to choose what
1: thing?
0: Who's gonna be what.
1: Okay.
0: So they have, there's a lot of things we have to do in part 3. So we're gonna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off of the album Circles.
1: The song is good.
0: Wow. And okay. we wi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part 3 of the interview.
8: Yep. Yeah.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It is 82 Major Day. And as always, the members are following the logos that go out. 우리 고정할 때도 멤버분들이 로고를 다 외워서 따라했었는데
3: yes.
2: 오늘도 하고 있어요.
4: Yeah.
2: So 82 Major's back in the studio and it's part 3. We're going to have our Mafia game. So what is this? We're going to have the members choose a topic and or a piece of paper that says Mafia on it. And we also need to figure out what the topic is. I don't know what the topic is. You don't know what the topic is. The members don't know what the topic is. We're choosing now, too. So I'm going to have Dogyun go first.
5: Dogyun go first.
2: Pass the cup after you pick. Don't show the paper to anybody.
6: Yep.
2: 보여주지 마요. So everybody else is going to have the subject on their, printed on it. There's one that's going to say Mafia. If they're the person, they're just going to have to try to tell us what they think it is. It's like a 눈치 game. They have to kind of read the room and see. So is
6: I'm the mafia.
2: It's another liar type of a game. Okay. Mafia. 도기훈, is this alive? 이거 살아 있어요?
4: Yeah.
2: Yeah. Oh wait, there's like an iffy question. Yeah, this is alive. Okay. Okay. 석준.
7: Yep.
2: Can you eat this?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7: 가능은 해요.
3: 가능하지.
2: Okay. Can, but it's a question mark.
3: Yeah. 가능하지.
8: 가능하지.
3: 어렵겠는데.
2: Okay. Okay. 성빈, does this move? 움직이나요?
9: 애매한데요?
2: 애매하다?
3: 그래요?
8: 이게 애매해.
3: 이게 애매하다고?
2: 이게 애매하다고?
3: 야,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2: Okay. Okay. 예찬, is this dangerous?
8: 어떻게 봐야 돼?
3: 아, 야, 다 애매하게 하네. 아, 근데 어떻게 봐야 돼?
8: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3: 아, 근데
8: 아, 근데 그래. 아, it could be.
3: 확실하게 답을 해라란 말이야.
8: It could be.
2: Okay.
8: Okay. I'm not saying there's no possibility of it not okay. happening.
2: Okay. Okay.
3: 나 확실하게 간다.
7: 네, 아니요.
2: Okay. 성희,
8: yes.
2: if you lose this, is this a bad thing? 잊어버리면 큰일 나나요?
3: 아니요.
7: 야, 야.
2: 잠깐만.
7: 와, 오케이, 오케이.
3: 아, 큰일 나지 않지.
2: 오케이, 오케이. 성모 씨, 이거 커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크거나 뭐 이렇게 좀 큰 편인가요?
7: 사이즈가
10: 엄청 크죠.
2: 커요?
10: 네.
2: 키가 커요?
10: 키가 크죠.
2: 아, 동물인가?
3: 한 번 더.
2: 오케이.
7: Okay. Okay.
8: One more round.
10: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텐데.
2: 오케이. 오케이. 도긴, 도긴, 도긴. What color would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this?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이거 생각하면?
11: I think like red?
2: Red.
8: Me too.
7: Red?
3: 뭐? Red?
8: Red?
3: 네? 네,
8: 나도 살짝.
2: It's red? Yeah, it's red.
3: 도가니 살이 is red.
8: Red.
10: Honey, red?
8: 아, 근데 살짝 나도.
3: 난 black.
10: 아니, blue.
8: 아, your favorite color is blue?
10: 아,
8: 예, 성모 favorite, 제일 좋은 색깔은 blue, 파란색이 맞긴 한데.
11: But think about it.
8: When you think,
11: think about it?
8: Yeah.
2: Okay. Huh?
7: 걔?
3: 네?
2: huh? 어?
7: 걔?
2: Does this, wait. Does this look a long, does it, is this like living? Is it like, it, does it like have years? 그니까 뭐, 이렇게 뭐 연도를 셀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생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수명이 있어요?
7: 기대 수명은 있죠.
3: 기대 수명?
11: Exactly!
8: What does that even mean?
3: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7: 대략 한 8, 90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9: 8, 90이요?
2: 성빈! if this was to have its own social media account, would it be popular? 이것이 SNS 계정이 있다면
9: 네.
2: 인기가 있을까요?
9: 있을 것 같아요.
10: 왜?
2: Okay.
10: 왜 있을 것 같아?
2: Okay.
9: 거기까지는 이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okay. 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7: 너 마피아지.
9: 무슨 말씀이신 거죠?
10: 딱 받아줘, 황성민이.
2: Okay.
3: 지금 이미 okay. 표정에서 다 넌 끝났다.
2: 네.
7: 너 티 났어?
10: 아니 이게
2: okay. Okay. Strawberry says, Dogyun, you sound with like you had a southern accent when you said I think. 어? 액센트가 살짝씩 나온다는데요? 미국의 남부 쪽 액센트가 살짝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3: 무슨 액센트지? 남부 쪽 액센트가?
2: 하니 says, I'm so confused. I know, I'm kind of confused too, but I think I'm starting to catch on to who the mafia is. 아 제가 멤버분들을 좀 잘 알아서 그런 건가? 마피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11: 어, 근데 나도.
7: Me too.
11: 나도.
8: 이건 너무 쉽다.
11: 나도.
7: 마피아
11: 바로 맞출 수 있어요.
2: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9: 청취자분들이 맞춰보세요.
2: 어, 그거를 시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So okay. for our listeners, I'm going to give you guys about a minute or so to tell us who you think the mafia is for today based off of the questions that I've just been asking.
8: I think I could tell from the first round.
2: Would you keep this indoors?
8: Who are you asking?
2: Yechan.
8: Man, I wouldn't.
2: You wouldn't keep this indoors?
8: Yeah, I wouldn't.
9: Okay.
11: 그래?
3: 전 성빈이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2: 오케이.
11: Okay. 아, 의심돼 묻요?
2: 오케이.
9: 근데 뭐. 뭔데요?
3: 이것은 평소에 어떤 행동을 자주 하나요?
9: 어떤 행동이요? 꼼틀꼼틀 되겠죠?
3: 꼼틀꼼틀 된다고요?
9: 예.
7: 아이 뭐 가능해.
2: 왜 오케이. 혼단. 성빈, can this talk?
11: 애매하게 답변하네.
2: 이것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9: 말을 할 수 있냐고요?
2: 네.
9: 아, 애매한데요.
11: 애매한데요.
3: 말도 안 된다.
11: 탕탕탕탕탕탕탕탕.
3: 뽑. 아, 오늘 벌칙 센 걸로 준비돼 있죠?
8: 아, 근데 사실은
9: 아니 뭔데?
8: 아, 근데 사실은 첫 질문부터 살짝
10: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애매하대.
7: 아 근데 맞추면 여기서 뭔지 맞추면 얘가 그치. 이기는 거잖아.
3: 근데 봤을 때 못 맞춰 성빈 눈치로.
11: 이미 다 확신하고 있어.
3: 눈치로 못 맞춰.
8: 지금 방금까지 뭔데 이러고 했죠.
9: 어떻게 제가 맞춰.
3: 사실 우리가 확신. 말하면서 아까 답이 나왔어 한 번.
8: 그러니까.
11: 근데
9: 답이 나왔다고?
11: 뭐 맞출 수 있어요?
8: 아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지 마.
2: 오케이.
8: 네.
9: 신호등?
2: 아. 어.
9: 푸른색. 빨강 검정.
11: 아니 살아 있다고요.
9: 살아 있다고. 네.
7: 기대 수명이 890이에요.
2: 오케이. 오케이. I think the listeners think that Seungbin is the mafia for today.
8: Yeah.
3: Come on now.
11: 100%.
2: Everybody thinks that.
8: Yep.
2: Yeah. So, PD님 is like, everybody knows that Seungbin is the mafia today. So this is going to be the ordeal. So, if Seungbin can figure out what today's topic is, then the remaining members have to do the penalty.
8: If not,
2: he's gonna be doing the penalty by himself.
8: He's not getting it.
2: 성민 씨가 마피아인 거 너무 바로 들통이 나서.
3: Yes.
2: 어. 지금 맞추실 수 있다면 오늘의 주제를 맞추신다면 네. 다른 멤버분들이 벌칙을 할 거고요.
9: 네.
2: 만약에 맞춰봐요. 못 맞춘다면 네. 본인이 혼자 벌칙.
11: 맞춰봐라.
8: He said a traffic light.
3: 자 고민을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죠.
9: 네.
2: 자
11: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3: 정하셨나요?
2: 9
9: 네.
2: 오케이 어, 정했어요? What 네. is it? 3, 2, 1
9: 저 꽃?
3: 아니
7: 예 수고하시고요
3: 꽃이요?
2: 아니
11: 꽃이
3: 키가 굉장히 아니, 크다고 하고
10: 꽃처럼 아름답긴 해
2: 우리 예찬 씨가 아까 말을 해버렸어요
3: 그러니까
7: 다 말했어
2: 정답을 말했어
9: 뭔데요?
3: 성모가 파란색 좋아하긴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11: 그래서
9: 정답이
11: 그래서,
9: 성모예요?
7: 그래
2: 네, 정답이 네, 성모예요
11: 여기 보시면
10: 말을 하기 애매하다
2: 말하기 애매하고
7: 꿈틀거린다
8: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렸어
2: 네, 말했어요 오케이 so he got it wrong 성모 was the topic for today so he's gonna be doing the penalty by himself the penalty is 하잉씨 에티러브
3: 에티러브
2: 운 띄워줄게요 자 에
7: 에티야
2: 티
7: 많이 나?
2: 러
7: 러브 러브한 내 마음이
2: 부
7: 부이나 봐.
11: 나쁘지 않은데?
2: 어 나쁘지 않았어.
8: 아니 나쁘지 않
11: 나쁘지 않은데 성빈이 형에서 좀 뭔가 살짝 씁쓸해.
8: 맞아. 좋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걔 성빈이라서 좀.
3: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우리도 벌칙인데.
8: 그러니까.
9: 헤이 무슨 말씀하시는
11: 그게,
9: 거예요?
11: 그 바뀐 거 아닌가요 벌칙이? 이걸 보고 있는 게 벌칙인 거.
2: He did a good job. Okay, now I know the members are getting really busy. Is there some stuff that you guys are either look forward to in the next couple of promotions, or is there some other big stuff that we might be looking forward to?
8: We have a lot of things lined up, like a crazy amount of things. Like I think probably until our next comeback, we're just gonna be we're just gonna have a lot of things to do, especially with our fans as well.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with them as well. 그래서 just
2: stay tuned.
8: So stay tuned.
2: We're like tours.
8: I don't know about that.
2: Oh,
8: but we have a lot of
5: special stuff coming up.
2: Oh, yep.
5: A lot of really? Special stuff.
11: Yep.
2: Oh, is there one thing that you guys would love to do this year? 올해는 일이든 아니면 좀 사적으로 좀 멤버들끼리라도 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1: 빠지.
2: 휴무.
11: 너무 귀엽게 얘기하는데요?
7: 어디든 휴무, 한번 휴무. 놀러 갔으면 좋겠다.
2: 네. 오케이. 네.
9: 제주도 가.
8: 근데 사실은
5: 아무도 없이.
8: 그러니까
2: 아,
8: 미끼리
2: only just six
7: only us
2: just,
8: only
2: just the members
8: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도 보내주고 아까 뭐 카메라 가져가고 뭐 사진 찍으라 얘기로 말아도 그냥 우리 여섯 명만 갔으면
2: 그러니까 스텝 없이
8: 그리고 스텝 없이
5: 용돈 좀 얹어주고 여행 경비 조금 얹어주고
9: 그 뭐냐
5: 브이로그 잘 찍어올 테니까
11: 촬영이니까 촬영이니까
8: 촬영이라서 촬영비도 있어요
7: 법카를 주고 와서 그냥
11: This is a good idea.
9: 아, 너무 okay. 너무 좋다.
2: Okay, so they would really like to go on vacation, just the members. Like even if they want to shoot stuff, they're like, we can do it. Yeah. If you put us a little bit of you know funding on top of that, that would be a little bit nice too for them to do that as well.
8: If you send us on a vacation,
2: I mean, yeah, I mean they'll be able to shoot everything if they need to. Just you know, just them. 운전은 누가요?
8: Oh, we have to figure that out.
2: Oh, yeah. Who's going to drive? And they're like,
8: 기사님 불러야죠.
2: We'll have to figure,
8: we figure that out.
7: 바로 그냥.
8: Gotta figure that one out.
7: Uber.
2: Okay. You're going to Uber it all the way to the middle of nowhere. For anything else, New Year's resolution, maybe? 여행 말고는 좀 일적으로 뭐... 음방 1등이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거
5: 아 음방 상이나. 1등은 하고 싶지 하고 싶
7: 하고 싶지
5: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11: 그죠 안 하고
7: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네 열심히
9: 열심히 하겠습니다
2: So I was asking if they had any goals like you know like maybe number one in the music program they're like of course we would love to do that
5: I think honestly just performing a lot more
2: okay
5: more like not just like concerts and stuff like that but like also like going to different countries and doing like festivals there
2: okay
5: I feel like that's a big goal of ours, or well, of mine at least.
2: Okay.
5: Yeah.
2: Okay. We have to go.
5: We have to go. It's 52.
2: 시간이 오버됐어요. 오늘 어땠어요?
9: 재밌었어요.
5: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9: 너무
5: 오랜만이라서.
9: 너무 반가웠고. 네.
2: 끝까지 말이 없는 우리 성국.
8: 나이스한 날입니다.
9: 마피아.
5: 아 근데 마피아는 지금
11: 계속 교훈이
9: 아니 나 뽑자마자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못하는데
2: Okay so that's good They had a lot of fun today Of course we're gonna try to have them back in the studio as soon as possible But as we say goodbye We have their track of Yes Sir
5: yes,
2: And
5: sir.
2: We'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5: Bye
7: Bye
5: 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들어가요.
2: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 Chua, which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today's guest right away. They're the super positive idol spreading happiness throughout K-pop. We're joined by Kiras!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K-pop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러 나온 초긍정 아이돌 Kiras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Welcome! First off,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둘, 셋.
3: Let's Kiras! 안녕하세요, Kiras입니다.
2: Thank you. Now on to the individual highs. Please check in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Kiras 도현입니다.
2: Alright, and...
5: 안녕하세요, Kiras 그룹입니다.
2: Yay!
6: 안녕하세요, Kiras 링링입니다.
7: 안녕하세요, Kiras 하린입니다.
8: 안녕하세요, 키라스 카일리입니다.
9: 요호! 안녕하세요, 키라스 로아입니다.
2: 요호! All right,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Kiras, and today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ir recent release. But before we get to that part, do you guys want to read any comments on YouTube, please? 자, 그렇다면 코멘트 한 두세 개만 딱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2: 아니, 로아 씨 아까 뭐 하나 읽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4: Loa has a lovely bun today.
2: Oh! All right.
4: Thank you.
2: Yay. All right. Anything else?
5: Kylie 오늘 너무 귀여워.
2: Oh, Kylie looking really cute today. Yoo-hoo! And one last one, please.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4: 이거 좋은데. 네? Let's Kiras 링링 크루미 하린 칼리 도연 로아
2: All right, I can tell a lot of Keeblies are excited for their presence in the studio tonight.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m one by one. Anyway, it's been about 3 months since you guys last appeared on the show. 자, 한 3개월쯤 됐어요. 그 사이에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들어왔는데 에너지부터가 다른 거예요. So I think I kind of noticed you guys got a lot more closer compared to the last time you guys were in the show. What happened in between?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6: 그는 사실 1-3개월 동안 약간 다 같이 조금 연습도 하면서 약간 컴백 준비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팀워크 많이 좋아진 네. 것 같긴 해.
2: Okay, 네. since we had to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practicing or preparing for our comeback, I think during that time we got a lot more closer.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소식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던데요. 여러분들 오늘로 347일이 된 거 아세요?
4: 오!
2: Did you guys know it's already 벌써? been like 347 days since you guys made your official debut?
4: God.
2: Which means you guys are gonna be celebrating your first anniversary real soon.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 1주년을 갖다가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4: 네.
2: 1주년에 뭐 해보고 싶으신 거 같은 거 있으세요? Is there anything you guys wanna do?
5: 네, 저희끼리 말해놓은 게 있는데 1주년을 기념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2: Oh, okay, we would like to go on a vacation together to celebrate the first year anniversary. To where? 어디로 yeah. 가고 싶으신가요?
5: 어디든지 좋지만
4: 어디든지 좋아요.
9: Okay.
5: 다른 지역 한번 가보고 싶어요.
4: 바다 갈까요?
2: Somewhere close to the sea. Alright, I hope that wish comes true. 그렇다면 도현 씨,
4: 네?
2: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4: 저는 네. 멤버들이랑 같이 약간 고기도 구워보고 okay. 막 폴라로이드도 찍어보고 okay. 바다 가서 다 같이 손잡고 뛰어가보고 okay. 다 해보고 싶어요.
5: 벌써 상상된다.
2: She really, they would like to do anything together, like taking Polaroid selfie together, grilled beef together, and many other things, as long as they're right next to the beach.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당연히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키라스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키라스는 2025년 5월 29일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자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링링 씨는 리더이자 메인 래퍼 서브 보컬을 맡고 계시고요. 일본 출신 쿠루미 씨는 메인 보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린 씨가 센터를 맡고 계시고요. So in case we're joined by listeners who's not familiar, I believe that's not the case for most of you guys tuning in right now, but if you are unfamiliar with who Kiras are, they're a rookie multinational girl group that debuted on May 29th, 2025. Ding Ning from Malaysia is the leader, main rapper, and the sub-vocalist. Kurumi from Japan is the main vocalist, and Harin is in charge of being the center figure of the group. And we heard She, as in Harin, loves 국밥 so much that the members gave her nickname called 국밥핑. Yeah. 자, 하린 씨가 이제 국밥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국밥핑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얻으셨는데
5: 네.
2: 아니, 가장 좋아하는 국밥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type of 국밥?
5: 와. 저는 순대국밥 아니면 돼지국밥인데 okay. 거기에 꼭 다디기 넣어야 되고 부추도 꼭 많이 많이 넣어서 그리고 okay. 소금까지 말아먹기.
2: Okay.

0: what? I mean, what gave you the nickname then?
1: 이거 아마 링링 언니가 저한테 붙여줬을 아, 것 같은데.
2: 그거 저 저랑 okay. 쿠루미는 한국어 수업할 때 okay. 무슨 하추핑 같은 최근 자, 네 요즘 젠지들이 다 썼던 다 쓰는 그런 네 캐릭터로.
0: 아니 잠깐만요.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하추핑을 가르쳐줘요?
2: 네.
3: 네.
0: 신기하네.
2: 그래서 그런 거 배워서 우리가 멤버들 그때 멤버들 한 명씩 다 별명 지워진 것 지워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So before, actually, Ling Ling is the one who gave Harin the nickname, and she got the idea while she was learning about this character that's trending among the Gen Z's called Hachuping. Its full name is 사랑해 하추핑. Sounds so weird when I say it, though. Anyway,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이제 카일리 씨,
1: 네.
0: 카일리 씨는 이제 항상 필요한 물건을 잘 챙겨 다니는 모습 때문에 도라에몽 아닌데 카라에몽.
1: 카라에몽.
0: Combination of Kylie and 도라에몽.
1: 네.
0: 아니, 뭘 챙겨 다니세요? So we have the main rapper Kylie, and her nickname is 카라에몽. Combination of Kylie and 도라에몽, because she always carries something in her bag. So what do you usually carry around?
1: 저는 항상 혹시나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챙겨 다니거든요. 뭔가 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할 진짜? 것 같은데 해서 네. 부부상 가방처럼 엄청 크게 들고 다녀요.
3: 맞아.
1: 심지어 가방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3: 맞아.
0: 그래서 She basically carries around everything just in case yes. she needs something out of nowhere. Like Please keep going. Yes, 계속 가주세요.
1: 그래서 멤버들이 뭐 필요할 때마다 너 이거 있어 하면 What?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다 맞아, 주는 맞아. 것 같아요.
0: Wow, she carries around so many things that whenever members ask her whether she has certain thing or not, she always has that one. 그렇다면 바로 질문 하나 이어서 가야 되죠.
1: 네.
0: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have right now?
1: Right now?
0: Yes.
3: 오늘 가방에 들고 온 거.
0: 오늘 가방에.
1: 오늘 가방에 네. 저는 콩을 들고 왔습니다.
0: What?
1: Bean.
3: Bean.
0: 잠깐만, 진짜 bean?
1: Bean. 진짜로.
0: Like
1: 진짜
0: bean beans. Or beans?
1: Beans.
3: Beans.
1: Beans.
0: Like why do you carry around beans?
1: Beans. Beans.
0: Why?
1: Because delicious.
0: What?
1: delicious.
3: 계속 먹기 위해서.
0: Wait, so are you carrying around the cooked or steamed beans or the raw ones? 날 것을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면 찐 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1: 구운 거? Roast.
0: 구운 거?
3: 네. 그러니까 파삭파삭.
0: 되게 신기한 그거다 진짜로
1: 종류별로
4: 종류도 다양해요
1: 맞아요.
0: 아니 많은 걸 들고 다니는 분을 봤지만 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난생 처음 봤어요
1: 처음 봤어요
0: 아니 네. 멤버들이 보기에 그러면 콩 말고도 가장 희한한 건 뭐였어요? What was the most weird thing you guys saw her carrying around?
3: 있어요
0: 오케이
3: okay?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비타민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요
1: 맞아요 okay. 영양제
0: 그렇죠 yeah. A lot of supplements We talked about that last time.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맞아요.
0: 근데 그거는 약간 되게 건강을 많이 챙기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1: 네, 뭐, 종류가 늘어났어요.
3: 네. 맞아요.
1: 어,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3: 제가 더. 같이 룸메이트인데요. 네. 언니가 아 비타민 A도 챙겨야 돼. B도 챙겨야
0: 잠깐만.
3: 돼. C도 챙겨야 돼. D도 챙겨야 돼. 이게 끝이 아니고
1: 철분제도 챙겨야
3: 돼. 철분제도 챙기고 해서 언니 이러다 너무 건강해지겠어. 그래서
1: 적응되는 거 아니야?
0: What changes that? It got a lot more diverse. She started caring around a lot more supplements. And Doyeon, according to her, who's the roommate of Kylie, whenever she sees Kylie packing her thing, she's like, I gotta pack vitamin A, B, C, and many other stuff. Do you even know what, what each of them are good for, though? Like, 근데 A는 뭐에 좋고, B는 뭐에 좋고, C는 뭐에 좋고, 막 이런 게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서 오. 멤버들이 아 어디가 아픈데 할 때마다 아,
0: 대박이다.
1: 맞아요.
0: Thank you so much. So she knows what they're good for. So whenever the members need something, she always hand them out to them. 자, 그렇다면 이제 와 어쨌거나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도현 씨.
3: 네.
0: 도현 씨는 빵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3: 맞아요.
0: 맞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빵 얘기하는데 너무 갑자기 빵해졌어요. I mean, she started like showing this huge smile on her face when she started talking about bread. She's a huge fan of it. 자, 그렇다면 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빵을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Please recommend us a bread good for the foreigners who's visiting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3: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추천해 주고 싶은데 한 개만
0: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안 돼요, 딱 하나.
3: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소금빵.
1: 아, 소금빵.
3: 인정. 진짜.
1: 인정. 인정.
0: Salt bread. We call it 소금빵, and that's the one she.

0: would like to recommend to the foreigners. 근데 소금빵도 네. 어느 빵집에 가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맞아요. 다르거든요.
1: 맞아요. 진짜 달라요. 제가 오케이. 한때 소금빵을 너무 좋아해서 오케이. 소금빵 투어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전 약간 소금빵은 모닝빵 같이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모닝빵이 있고 오케이. 그리고 약간 겉바 속촉 오케이? 있고 그리고 오케이? 모닝빵 같지만 아래는 바삭한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0: 오케이?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겉에가 바삭한 파가 너무 맛있어요.
0: 오케이?
1: 모닝빵 같은 거는 살짝 조금
2: 아쉬워.
3: 맞아요, 그렇죠.
0: 진짜예요.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3: 인정.
0: She's the real deal. She said, as a huge fan of salt bread or 소금빵 myself, I traveled around the bakeries to try out different things. And I'm going to narrow it down to three different types of 소금빵s for you guys. The first one is the usual one with the crunchy texture on the outside and the softer on the inside. And there's the one that's complete opposite to what I described earlier. And what was the last one? 세 개였는데?
1: 겉에는 약간 모닝바 같은데 아래만 바삭한 친구가 있어요.
0: Oh, okay. Only crunchy on the lower part of the bread. That's the third one. And she recommends that specific one. 자, 어쨌거나 빵 얘기 앞으로도 더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메인 보컬 로아 씨. 로아 씨, 재미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네. KBS 국악 한마당에 출연해서 이제 남원 산성 진도 아리랑 가야금 병창을 선보였다고 하시는데 And finally, our main vocalist, Roa, she has a really interesting background. She appeared on KBS's 국악 한마당 and performed 가야금 병창 version of 남원산성 and 진도 아리랑. So, even though we don't have 가야금 with us right now, could you sing a short part for us, please? 자, 한번 가야금은 없지만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4: 그러면 아리랑 라디오니까 진도 아리랑을 불러보겠습니다.

0: 정말 잘한다.
1: 너무 잘하신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2: 잘할 거리에요 저희.
1: 아니 진짜로. Wow, that sounds like any other Korean traditional singer is out there. She sounded just as good as them.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at. 자, 어쨌거나 이제 키라스는 이렇게 재미있고 능력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월에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So Kiras is clearly made up of such talented and fun members, and we also heard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spending a special time with the Keeblies, yes? 자, 이제 5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What's going to happen in May?
2: 5월 30일에 저희가 데뷔 1주년을 기념해서 팬 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 Yes! To celebrate their first anniversary, they're gonna throw a concert on May 30th at a venue called Hongdae H Stage called 2026 Kira's first fan concert called We Go Tata!
0: We Go Tata!
1: Alright, spoil something about the show, please. What can we expect?
3: 이번에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커버 무대를 준비를 맞아요. 했습니다.
1: Okay, we prepared a couple of cover songs that we've never presented before. 어떤 커버인지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3: 비밀입니다.
1: 아, I was gonna ask them what song they're gonna be performing there, but it's confidential at the moment. You shall find out. 자, 그렇다면 꼭 여러분들 5월 30일 홍대 H stage 꼭 가셔가지고 키라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At what time though? 몇 시죠?
3: 오후 2시
2: 2시와
1: Refer to their official social media for details.
2: 두 타임 있습니다.
1: Alright. 자, 두 타임 있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Let's talk about your second single album, shall we? 자, 그렇다면 이제 타타 싱글 앨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introduce the three songs included in it.
2: 저희 이번 앨범에는 세 가지 곡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랙 SNS는 소녀들만의 약간 설레는 감정을 약간 귀엽게 풀어낸 곡입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The first song is called SNS, stands for Sweet and Sour, representing the flattery emotion young girls usually feel in their lives. 자, 그렇다면 이번 트랙은 어떤 건가요?
2: 네, 이번 트랙 타타는 네? 아프로비츠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한 곡인데요. 오케이라는 포르투갈 단어에서 출발한 곡인데 약간 언제 어디에 있든 키라스만의 축제로 바꿔버리겠다는 저희의 당찬 포부가 담긴 곡입니다.
1: Okay, the second song, Tata, the title track, is based on Afrobeat genre and it got inspired from a Portuguese word called okay?
2: Okay.
0: Okay. Okay.
1: As in like okay, okay.
0: Okay.
1: Okay. And through this song, they present their determination that they're gonna turn every single place into a party. Now on to the third track, please. 한 번 트랙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RUT는 MBTI가 T인.
1: 그거였어요?
2: 네.
1: RUT. 가사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Okay, 네, tell us more. Yeah.
2: 무심한 상대에게 느끼는 답답한 감정과 그리고 또 설레는 감정을 이렇게 재치 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1: Okay, so through this song, they talk about how they feel about people who has the MBTI that ends with the letter T, who kind of cares less about the other person that that person is dating. And the song is called RUT.
2: RUT?
0: RUT?
2: RUT?
1: RUT? Alright,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좀 재밌던 이야기 같은 거 있나요? Any fun stories to share while you guys were working on this album?
3: 이번 앨범에서는 타타라는 곡에서 퍼포먼스를 좀 엄청 신경 쓰고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댄브 처음으로 타이틀곡에서 댄브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면서 되게 재밌던 기억 있었던 것 같아요.
1: Okay, so they focused on the most with the title track, Ta Ta, and it was their first time having what they call as a dance break. They had so much fun practicing it together. 아니, 그렇다면 구루미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 네. 네.
1: 아, 네, 좋아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일본어로. 그 구루미 씨는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What was the most fun part of you while preparing for the album?
4: 그 저희가 네. 단체 연습을 하면서 네. 저 파이팅하는 법을 네. 좀 만들자 해가지고
1: 오, 그 얘기하지 마세요.
4: 새롭게 파이팅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1: Okay. While they were making the album, they came up with this new way of doing the fighting thing before going on stage together, and they're about to show it to us. 저도 같이 하자고요?
5: 네.
1: 할 수 있어요?
5: 네. 네.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혹시 어느 기분 어떠신가요?
1: 좋아요.
5: 좋아요.
2: 카피
1: like, 카피. I wasn't expecting that.
5: 좋아요. 치치뿜.
1: 치치뿜.
5: Yeah.
1: Alright, thank you so much.
5: Yeah.
1: Alright, thank you. 자 그렇다면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노래를 하나 듣고 okay. 돌아와야 되는데요.
5: 네.
1: 여러분들 라이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1: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of their title track, Tata, and we're going to give them some time to prepare. To all the listeners, or should I call you guys, Keevlies, you guys are to share your opinions about their live performance during the next song break. 자, 듣고 계시는 모든 키블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라이브 들을 예정인데요. 많은 많은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Tata live in the studio by Kiras. Enjoy.
5: Okay. Ta ta ta ta ta ta. Okay. Ta ta ta ta ta ta.

0: be so good.
1: Woohoo! That was Tata Live in the Studio by Kiras. 아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맨 처음 녹음된 걸 들었을 때 느꼈던 점은 멜로디가 되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2: 네.
1: 다양한 분위기를 한 곡에 담아 놓으셨는데 녹음하실 때 좀 헷갈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3: So my first impression after hearing the song, and this is actually what I really liked about the song too, is that the melodies are everywhere. Like in terms of mood, in terms of how sophisticated it is, it changes all the time throughout the entire track. Was it not confusing for you guys?
2: 저는 솔직히 약간 제 파트는 약간 무드 조금 멋있는 것도 있고 조금 밝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거 약간 순간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
3: Okay, 네. So for my part, Lingling was the one who said it. Since I had to go between two different emotions, one being the moody vibe and the second one being the stronger one, I kind of thought it was kind of confusing.
1: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번에 한번 로아 씨.
4: 네.
1: Okay. 어떠셨나요 녹음하실 때?
4: 뭔가 제 파트는 약간 되게 몽환적이고 okay. 약간 다 부드러운 느낌의 느낌이어서 뭔가 킬모보스랑 뱅뱅때는 막상 약간 센 느낌이었다면 지금 타타는 뭔가 좀 더 밀당하는 느낌.
2: 맞아.
1: 밀당하는 느낌이라면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4: 보시는 분들을 꼬시겠다.
3: Oh, okay. So in terms of the mood, i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leases where I had to perform real strongly through Kill My Boss and Bang Bang. But this one, I had to convey this emotion of being more dreamy and soft at the same time, trying to mesmerize the listeners.
1: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의 뒤에 이야기를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3: All right, now it's time for Yes or No Quiz, and we're going to learn about more of the behind-the-scenes stories through quizzes.
1: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듣고 Yes면 Yes, No면 No, 3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네!
3: Wow, what energy! Now, let's get to the first one. Kiras is a global girl group, and you also have many international fans out there. If your fans visit South Korea, is there a travel tip you would definitely want to share with them?
1: 글로벌 걸그룹인 Kiras, 팬분들도 글로벌 팬들이 많은데 우리 팬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 꼭 알려주고 싶은 여행 팁이 있어요. Yes or no? In 3, 2, 1, let go!
0: Yes!
4: Yes!
0: Yes! Yes!
4: Yes!
0: Yes!
4: Yes.
3: Alright, for this one, we're going to go back to Doyeon. What tip would you give to the foreigners?
5: 일단은 한국에 있는 빵집을 중요한 곳을 들린 다음에
3: okay.
5: 그리고 놀이공원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Okay. So first thing you want to do is hit all the famous bakeries out there in Seoul or could be from other cities and you also want to hit the amusement park we have to offer.
1: 자, 그렇다면 놀이공원 우리나라에 메이저 한 개, 네 개 정도가 있죠?
4: 네.
1: 어딜 가면 좋을까요?
5: 저는 롯데월드.
3: Oh, okay, okay, okay. The one located in 잠실 starts with the letter L is the place she would like the foreigners to visit.
1: 근데 왜요?

0: 제가 롯데월드를 진짜 많이
1: 네.
0: 갔었어서 롯데월드에 뭔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Oh, since I've been there numerous times in the past, I feel like I can be a great guide for the people who's visiting there for the first time. 그렇다면 이번에는 let's go to 링닝. 링닝 씨는
0: 네.
1: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2: 뭔가 한국어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파파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1: 그거 괜찮아요?
3: 그거 진
4: 리얼이다.
1: 진짜요?
2: 그거는 그나마 정확해요.
1: 아,
2: 근데
1: 진짜요?
2: 요즘은 챗GPT도 진짜 정확해서
3: GPT처럼
2: 모든 걸다 해결해 주세요.
1: Okay, now that was a very useful tip from Ning Ning. If you're visiting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you're not good with Koreans, make sure to download the application called Papaeng and try make it translate everything for you. But nowadays, I started utilizing a lot of ChatGP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Because everyone comes from different cultures, do you feel that it makes the team's color even more unique? 서로 다른 문화 덕분에 팀 색깔이 더 특별해졌다고 느낍니다. 3, 2, 1, let go!
0: Yes!
3: Yes. Yes.
1: Alright.
3: X.
1: X가 있다고요?
0: 중간! X. 중간!
3: X.
1: 잠깐만요.
0: 중간.
1: 잠깐만요. 하린 씨, 왜 노라고 하셨나? Why you say no to this, 하린?
3: 저희는 약간 문화가 다르다기보다는 여섯 명 다 그냥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문화보다는.
1: So our team has nothing to do with cultural difference. It's more of each member's charms that make us unique.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루미 씨.
4: 네.
1: 뭐가 어떻게 더 특별해졌다고 느끼시나요?
2: 약간 근데 저 아까 하린이가 말했다시피 다 매력이 달라서 문화보다 그냥 각각 매력이 있는 것도 많긴 한데 저희 외국인들이 있어서 조금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표현하는 방법이나 약간 그런 거를
0: 좀 다른 것
2: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Of course, I completely agree to what Harin just said about how we all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our unique vibe as Kirasu. We actually have perks for having two foreigner members is that we get to express the music in our own cultural way that makes the music even more shine. 자, 그렇다면 이제, 와우,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네요.
0: 네.
1: All right, moving on to the third one. When you go overseas for schedules, is there an item you always buy and bring back? 해외 스케줄 나가면 꼭 사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In 3, 2, 1, let go. Ba-bam, ba-bam, ba-bam.
0: Yes!
3: Yes!
1: 자, 그렇다면 이번엔 로아 씨.
4: 네.
1: What do you buy?
4: 저는 일본? 일본 가면은 자가리코라는 과자를 무조건 많이 사옵니다.
1: 자가리코. 자가리코가 어떤 감자인가요?
4: 감자예요.
1: 아, 어떤 감자? There's a snack called jagariko. That's the thing or snack that Roa always buys when she visits Japan. And texture-wise, it's really crunchy on the outside and soft and moist on the inside.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일리 씨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4: 카라이몽.
1: 어떤 걸? 아, 카라이몽님.
0: 아, 네.
3: 언니 카라이몽처럼 입고 왔어요.
1: 카라이몽! 나가면 뭘 사와요? What do you usually buy?
3: 저는 약간 일본에서 유명한 소화제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0: 와,
3: 이번엔 소화제
4: 그런
3: 좋다는 꿀템 같은 거 다 찾아봐서 그걸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간식도 조금
1: 진짜,
3: 사고.
1: 진짜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4: I mean,
1: I can tell Kylie has been taking care of her health real good is because whenever she visits Japan, she buys more supplements that's good for digestions. She always do the research in advance to visiting the country.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1: Does your team have its own catchphrase or insider joke. 자, 우리 팀에는 우리만의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우리 내부자들의 뭔가 유행어 같은 게 있습니다. And 3, 2, 1, let's go.
0: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Yes.
1: 뭐 이거는 모두가 대답이 똑같으실 것 같은데 네. I believe you guys all have the same answer. What is it? Let's hear.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3, 2, 1.
0: 칙칙 붐!
1: Okay, okay, okay. That's the recent way of saying fighting as 키라스. 그렇다면 뭐 다른 것도 또 있나요? Is there any other things that's trending among you guys?
4: 다른 거?
3: 다른 거?
4: 뭐가 있지?
0: 전 아 뭔가 멤버들 따라하는 거?
4: 그런 거 같아요.
1: Impersonating the members. Now, I'm all ears.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0: 일단 근데 멤버들이 저를 가장 많이 따라하긴 하는데
1: yeah.
0: 저도 만만치 않게 멤버들을 따라합니다.
1: Okay, a lot of members try to impersonate me, but what they don't know is that I'm also really good at impersonating them. 자, 그럼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외국인 멤버 중에서 링링 언니가
3: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4: 진짜 난
0: 아 이거는 언니가 아래 리을 발음을 잘 okay. 못해요. Okay. 그래서 막 연습할 때도 나 가려지니까를 나 갈려지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고
3: 여기
0: 애두다
3: 애두라.
0: 그리고 애두라 애두라 저희 리스 중에서 약간 언니가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 Okay, 잠시만요. 그러면 네. So usually Ling Ling is really not used to pronouncing the lowercase vowels when she's trying to speak in Korean and makes minor mistake that sounds real cute to the public. And there's this dad joke that she did through social media, and Doyeon is about to show her version of Ling Ling doing dad joke. Let's go. Hit it.
0: 애들아, 우리가 알면 안다.
4: 이 영상이 정말 똑같고요.
3: 인정.
4: 저희끼리 많이 놀려요.
3: 맞아요.
1: Well, thank you so much. 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고 이제 송브레이크 한번 더 가져야겠는데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say to your members who are always by your side? 늘 함께 해주는 우리 멤버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Yes or no? In 3, 2, 1, let go. 빠밤밤.
0: Yes. Yes. 어, 카일리언니 망설였다.
1: 잠깐만요. 뭐야? 그러면 카일리 씨에게 이 파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Why did you say almost no for this? 왜 거의 no라고 하셨나요?
3: 아, 왜냐하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0: Oh my god.
1: Okay, because we're always together. Are you T, my friend?
0: Are you T?
1: 맞아요. Okay, turns out she is a T.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와가지고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at, we're gonna take a short song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with the next part. This time we have SNS Sweet and Sour by 키라스. Enjoy!

0: Welcome back! The previous song was SNS, stands for Sweet and Sour by Kirase. Hope you guys enjoyed.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Q&A 타임입니다. 키블리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데 만약에 내가 보내는 걸 잊어버렸다 하셨다면 지금부터 유튜브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guys forgot to send in your questions in advance to this show for Kirase,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your comments on YouTube. 자, 그렇다면 먼저 받아놓은 질문들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죠. Now, we're gonna go through the questions we got fast. 자, 그럼 도현씨, 어떤 메시지를 받았나요?
1: 곧 여름인데 다 같이 바닷가라던가 갈 계획 있나요?
0: Okay, now that the new season is about to begin, the season of summer, are you guys planning to head over to the beach or something?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마음은
3: 마음이 있습니다.
2: 마음은 있죠.
0: We would love to. 마음은이라는 건 하지만이 붙겠네요.
1: 네, 하지만.
0: 꼭 언젠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really hope you guys get to visit the ocean together. 자, 에?
1: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나이로 말고 행동이 가장 막내 같은 멤버는 누구예요?
0: Oh, so who behaves like the youngest member from the group?
4: 다시 해볼까?
5: 하나, 둘, 셋, 도연!
0: 잠깐만요. 지금 모든 분들이 도연 씨를 가르치신 거예요?
6: 아니야, 닉네임은 희망해줘. 언니들이야.
4: 나는 둘이야.
6: 둘이야?
4: 이 둘이야.
0: Interesting. Interesting. It's either Kurumi or 도연, 네? 근데 왜 도현 씨를 고르셨나요, 여러분? Why did you guys choose 도현?
6: Why?
1: 그냥 행동이 애기 같아.
0: Because she behaves like the youngest one. That's
1: yes.
0: why.
1: 약간 자기는 맞내는 네. 아니다 하는데 네. 아니야, 나 맞내 아니야 할 때가 제일 맞내 같아.
5: 내가 너보다 두 살이나 언니야. 이렇게 저한테 항상.
2: 너야.
0: 너야.
5: 나 너보다 언니니까 안 해줄 거야.
0: Alright, so whenever she tells the members that she is not the youngest member of the group and try acting like an 언니, that's when she appears like the youngest members to every other member's eye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Ling Ling, take it away.
7: Hello, it's me, Yap again from Malaysia. I have a question for Kira's member. What are name or nicknames you save for each member on your phone?
0: 맞다, 이거 중요하죠. 각자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자, 그럼 한번 링링 씨부터 답변을 해볼까요?
7: 전 다 키라스 로아, 키라스 코리.
0: 링링, I have a question for you. R-U-T.
5: 아니.
0: 이거 굉장히 티예요. So she adds category in front of every member's name. So she saved them under Kira's dash, someone Kira's dash, two Kira's dash, three.
7: 저 그거 약간 보기 편해가지고 약간 회사 직원들도.
0: 아, okay.
2: 링링 언니 티다.
7: 아니.
0: Because it's good for my eyes. It makes me easy to organize, get organized, and I save the staff members the same way too. 그렇다면 좀 난 좀 특별하다 하신 분 있나요?
1: 저요.
0: 오케이.
2: 진짜?
0: 플리즈 쿠르미.
1: 저 카린 본명이 네. 민주라고 하는데
0: 네.
1: 민주가 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okay.
1: 민죽이라고.
0: 오케이. So Kurumi, she saved Harin's name under 민죽.
1: Yes.
0: Is it 민죽 combination of her legal name 민주 and the word porridge in Korean 죽, since she's such a huge fan of 죽.
1: 민죽.
0: 오케이. 그러면 Kurumi 씨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저장을 하셨나요? What about other members?
1: 그리고 그 카일리
2: 어떻게 해요?
1: 카일리 약간 닉네임 같은 게 사만다?
2: 사만다.
1: 아, 사만다.
2: 아직 사만다라고
1: 진짜
2: 오랜만이다.
1: 나 진짜 오랜만이다. 사만다 GS.
5: 사만다 GS.
2: 진짜?
0: So members, they have this what appears to be a rap name for Kylie, Samantha GS. Where'd you get this name from? 이 이름은 어떻게 얻게 된 이름이에요?
2: 연습생 때 저희가 막 장난치면서
1: 맞아요.
2: 헤이 사만다.
4: 맞아. 그래서 나 사만다.
2: 저는 헤이였어. 헤이.
0: 아 진짜? 근데 헤이는 괜찮다. 되게. Alright, interesting. So back when they were still trainees, they jokingly came up with their stage names before they made their official debut. And Kylie's was Samantha GS. And Harin's was... Hey.
5: Hey.
0: Let's hear yours then. 쿠르미 씨는 뭐였어요?
1: 저는
2: 로미?
6: 그 춘자?
3: Because their skin tone was white. Okay. I'm glad you're Doyeon. Doyeon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하린 씨, take it away.
8: Hi, I am Moon Skyly from Malaysia. If you could switch parts with another member in the song, whose part would you choose? Thank you and wishing Kiras a successful comeback.
1: Thank you.
3: 자, 노래에서 파트를 바꿔 부를 수 있다면 누구를 바꿔 부르시겠습니까, 하린 씨?
8: 저는 카일리요.
3: 오, 잠깐만요. 그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Let's hear.
1: Wow. Okay.
3: 하린, wow. hit it.
4: 6, 7, 8.
8: Listen, K, I 멈춰지지 않지.
3: R.A.S.
8: We're still thirsty.
3: 잘하시는데?
4: 저런데?
3: 아니 그러면 카일리 씨 지목 받으셨는데 그러면 카일리 씨는 누구랑 바꾸고 싶으세요?
4: 저는 링링 언니의
3: 랩 언니. Okay, Kylie would like to take over Lingling's part. Let's go.
1: 6, 7, 8.
8: 그 직장 위원님만의 reset.
3: 랩은
8: 색다르고 특별한 걸 Jay said.
3: 잘한다 진짜. 아니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다음 거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로아 씨 읽어주세요.
9: 데뷔 전에 나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3: Oh, if you could tell something to yourself before your major official debut, what would it be? 로아 씨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9: 데뷔하고 나서 너를 좋아해 준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3: There's a lot of peopl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who's going to be supporting your career after your major official debut. So keep going. 자, 그렇다면 로아 씨만 들으면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도현 씨, what would you say to yourself before your major debut?
1: 더 무대를 즐겨줘.
3: Okay, I hope we get to enjoy the stage more. 아니 점점 더 감성적이 되어가는데 빠르게 더 들어볼까요? 크루미 씨, what would you say to yourself?
9: 자신 있게.
3: Oh, be more confident. And what about you, Lingni?
7: 잘 될 거라 두렵지 마.
3: Okay, everything's gonna work out well, so don't be afraid. What about you, Harin?
8: 견뎌.
3: You gotta endure. And last but not least, what about you, Karaimon?
4: Karaimon. 넌 후회는 없어.
1: Yes.
3: Oh, we leave no regret behind. So just give it a go.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낼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It's time to wrap up today's show. 하지만 꼭 다음 컴백하시면 또 돌아와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소감이나 계획 간단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ke a last speech for all the listeners, please.
8: 네, 저희 키라스 올해도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 키블리들 많이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사랑해주세요.
1: 팬콘서트
8: 기대해주세요. 파파 많이 들어주세요.
3: Throughout this year 2026, we're going to be as active as possible. So I want you guys to keep on supporting our career. And Doa added, please look forward to our solo concert on May 30th at 밴드 이름이 뭐였지? Refer to their official social media for the detail. Alright,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called RUT by Kirasu.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Hall, and I'm going to let them say goodbye to you guys. 자, 그럼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9: 지금까지. 지금까지.

Yeah. 처음 잡는 운전대 멀미가 날 때 예상한 계획이 월비 나갈 때 꽉 차린 카 속에 껴넣어 지나갈 때처럼 머린 과부하되 멀티가 안 돼 우유를 다 한 번에 마신 듯 고민 속 오늘은 당당해 말하다 머릿속 우유 못한 한 건 널 향한 타이밍 이제 넌 내 안 안의 마음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푹 떠 반.

전생 아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빛나너여 많은 허여버지요. 소위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삿도 일 없으며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국도 못 보이고.

난 소리의 하늘이도 없어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듯 수백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비신 얼지 하인 거동 장관

0: When the members bring up that secret again, they're like, really? You told me about this? He's just very forgetful when it comes to exactly. messages. Okay. 자, 그러면 메시지를 이제 그 그룹 챗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스케줄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
1: Yep.
0: 메시지를 제일 많이 읽씹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2: 저요.
0: Yeah, I figured that.
3: 팀이.
1: 아, 근데 I feel like 요즘은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0: 예찬 takes 2 weeks to answer.
2: Oh yeah, I do though. If it's just normal texting, yeah.
0: 예찬 takes 2 weeks to answer. 2 weeks도 빠른 거예요.
2: 그냥 문자.
0: Two weeks to answer, but if not, it's even more.
2: 맞아.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밈들 보잖아요. 영상 같은 거. 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메시지를 안 하다가 딱 그 찰나에 바로 답장 올 때 있죠.
4: 아, 네.
0: 정말 그게 뜰 때마다 예찬 씨 생각이 나요.
2: 맞아. 근데 나는 진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난,
0: yeah, so I'm the, I, you know those videos where they have people are like that. There's one friend that you have to catch them at the right time for them to answer back.
2: That's me.
5: 저는 That's me. 전 예찬이 연락 저는 한 달 만에 답장 받은 적 있어요.
0: See, it tells you. 2 weeks is fast. You got a reply a month later.
4: 아 근데 저는 예찬이 답장 진짜 1초 만에 받은 적이 있어요.
0: Really?
4: 네.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았어. 왜냐면
0: Yeah, see? He was on his phone. Looking.
2: No, it's not even I was on my phone. I was in our chat.
0: Oh.
2: I was 우리 그 카톡방을 열려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갑자기 선비한테 연락 왔어. 그래서
4: 근데 그때가 예찬이 생일이었는데 12시 땡 하자마자 제가 그 팬분들하고 이제 그 소통하고 있었는데 소통하다가 이제 근데 12시 지나면 예찬이 생일이다. 전 축하해 주고 올게 하고 12시 땡 하자마자 축하를 했거든요. 예찬이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3: 일부러 축하받으려고
1: 기다리고 있었네.
3: 기다리고 있었네.
1: 누가 축하해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네.
2: 그거 아니었어, 진짜.
0: So, Sungbin was doing a live broadcast and he was talking with the fans and it was almost 12 and it's like, oh, when it's 12, it's gonna be Yechan's birthday. And he just so happened to send a message and he just so happened to be in the chat and all the members are teasing Yechan like, you know, he expected to get
2: Yo, I
0: messages.
2: Just realized I haven't responded to people that said happy birthday to me yet.
0: Yeah. That's okay. Okay. Yeah. We have a lot of games to do today and okay. we have a lot of things that we need to do. So we're going to have to kind of wrap up the first part right about now. Yes.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you guys sing this live, but I do have to give you guys a chance to get ready to sing live. Yeah. So, Sungmo, do you want to go again? 원래 우리 곡 소개 담당이 곡 소개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아니면 넘길래요?
6: 넘기죠.
0: 누구한테 넘길래요? 성우 씨가 골라요.
6: 성일이한테 넘겨볼게요.
4: 리더님이니까 아시겠죠.
3: 아, 의자가 내려갔나? 또 작아졌네.
0: 의자가 계속 내려가네.
3: 작아졌다.
1: 방금 곡 소개 맡아서 자신감이 생겼네요.
3: 키가 작아 보이는데
0: 곡 소개 한번 해줘봐요.
1: 어떤 거죠?
4: 사인이요.
0: 사인
1: 곡 소개?
4: 네.
1: 하는 거 아니야?
4: 아니요. 넘기셨어.
1: 나한테
4: 넘기셨어요.
1: 패스트.
4: 본인 하라고.
0: 패스트요. 패스트.
6: 그 대본은 안 적혔는데
0: 대본 없어요.
2: 그거 있어.
1: 이걸 덧붙여서.
4: 아, 예, 예.
0: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
6: 스타일로.
0: 스타일로.
6: Yeah. Say your style.
2: Okay. Freestyle.
1: 사인은 저희가 이제 데뷔 이후로 처음 시도하는 섹시하고 성숙한 컨셉의 곡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약간 사인 곡만 듣지 마시고 뮤직비디오랑 저희 무대까지 함께 보시면 그 3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저희의 또 사랑스러운 82메이저만의 사인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4: 오, 유니크!
0: 잘했다.
2: 쭉쭉 내려가죠.
0: 물 마시고 물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we got 82 majors in the studio. Oh, it's crazy in the studio. So 82 majors in the studio today. They're back with their brand new album, lead single Sign. So we did get an official introduction earlier, but our leader says that it's more of a sexy and a grown-up track. And don't just listen to the song, but try to watch the music video and their stage performances because it does kind of bring the whole vibe together.
2: Oh, yeah.
0: Are you guys ready?
2: Oh, yeah.
0: All right, let's go.
2: Oh, yeah.
1: Let's go. Take that.

0: live, by the way.
1: That was live, live, live.
0: Yeah, that was live. Yeah. Live sounded like the CD, but no, that was live. CD 줄 알았죠? 아니에요, 라이브였어요.
2: Thank you so much.
0: So we got 82 Major in the studio. They're back with their brand new album. We just listened to them sing Sign live. Now, the flowers are in explanation. So for part two.
3: Mm-hmm.
0: In the music video, we have one of the members, he's sitting next to me, use a bouquet of flowers, and he shoots out of the bouquet of flowers.
1: Yes.
0: Whoa.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뮤비 보면
4: okay.
0: 한 멤버가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탕 하죠?
3: 네.
0: 그걸 똑같이 탕탕탕 토크할 건데요. 꽃다발을 이제 뮤비에 탕 하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물어보면 그 yeah. 멤버를 지목을 하면서
3: okay.
0: 얘기를 해주면 돼요.
1: Okay. Okay.
0: Boom. So we have Tang Tang Tang Talk. We're going to kind of take some ideas from the music video where they're going to use this to talk about the member that they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to. So Songhye, you're first.
1: Yes.
0: 자, the member that would hide winning the lottery. 로또 1등을 당첨되면
1: Yes.
0: 멤버들에게 비밀로 하고 잠적할 것 같은 멤버는?
5: 오, 어렵다 이거.
1: 와우.
0: 자, 3, 2, 1, 탕!
3: 나요?
0: 성성비?
3: 저요?
0: 성비?
3: 네?
0: 성비?
1: 탕탕탕탕탕
0: 탕탕탕 성비 왜요? Why was 성빈 chosen?
6: 제가 봤을 때 성빈이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0: 아~
3: 뭐가요?
6: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오케이. 난 이제 벌었으니까 됐어.
3: 무슨?
1: 나는 말하고 싶어서
3: 근질. 야, 나 당첨됐어. 와, 이럴 것 같은데.
7: 난 안 말할 것 같은데.
0: Okay. Oh, so very interesting. So some of the members think that he would be really antsy to tell everybody that he won the lottery. Then we have Dugin Jeong Young. I was like, no, I don't think he's going to say anything at all. Okay, Yechan.
1: Yeah.
0: Choose the member's food that you would eat for the rest of your life. 평생 이 멤버가 해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멤버?
3: Easy peasy.
0: 자, 3, 2, 1.
3: 너무 쉽다, 이거.
0: 성일, why 성일?
1: I mean, he'd just be cooking. He'd just be cooking in the kitchen. He'd be making 제육볶음밥. Hey, 제육볶음밥. Okay, I think he has like 재능 for cooking.
0: He just
1: doesn't cook a lot.
0: Mm.
1: But I think he does have 재능. So if he does cook a lot, or if he starts to, it might be good.
7: He can make 막국수.
0: Oh, 진짜?
7: He can make even 막국수.
0: I have
6: 손맛.
3: Yes.
0: 막국수 시험에서도 꽤 어려운 건데.
1: I don't even know what 막국수is.
7: But he said
0: the thing that you
7: easy.
0: Get when you order 족발.
1: Ah. Ah, really?
3: 뭐가?
4: 이제 이해했어.
0: 이제 이해했어. Okay. 성모, you're next.
6: 네.
1: Okay.
0: So the member who is pro at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s the managers or the CEO.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3: 아, 이거.
0: 자, 3, 2, 1. 탕!
1: 아. 이게 좀 어려운데.
4: 야, 이건.
3: 아, 그래?
0: 성빈이 형?
7: 네, 나도 성빈이 형입니다.
0: 어, really?
7: 성빈이 형입니다.
4: 맞아. 가식입니다.
7: 성빈이 형. 가식이에요.
1: 성빈이 가식이에요.
4: 정확히 설명하세요.
2: 성빈이 사랑합니다.
1: He's a liar.
6: 저희랑 있을 땐 차원이 다릅니다.
1: He's a liar.
6: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3: 그를 믿지 말아요, 대표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7: 압도적으로.
4: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빈이는 우리랑 있을 때는 아, 그래? 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대표님이나 뭐 직원분이 있을 때는 아 진짜요? 약간 이런 느낌.
3: 막 손도 그냥 아 뭐 저희끼리 좀 아 이러는. 아 진짜요?
4: 고마워요.
2: 아니.
7: 이게 상대.
2: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사회생활 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0: 오케이 오케이.
1: 아 근데 진짜 웃겨.
0: 오케이. 웃겨. 성빈 was chosen and it seems all the members agree because Hak Jun joined in to say that what he's different how he is different between everybody. Song Hye jumped in to join in as well, so everybody knows his yeah. office life and him like just normal.
2: 저렇게 하다가 이제 뒤 돌면 바로 rude 하고 그냥
3: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요?
0: 자, 성민 씨, 다음 네. you're the next
2: 네,
0: one.
2: 네,
0: okay,
2: 알겠습니다.
0: The member who would win all arguments with their smarts. 자, 팀 내에서 말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논리 정연하게 뼈 때리는 멤버는?
3: 예요.
0: 서로 지금 할 필요 없이 탕 선거야.
8: 빠바바.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야.
3: 말싸움으로 못 이기겠어요.
0: 어 진짜요?
3: 네네. 말싸움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0: 항상 여기 오면 말이 제일 없어서 우리가 지금 2년을 넘게 봤는데 말이 제일 없거든요.
6: 선거는 저희랑 있을 때랑 다릅니다.
3: 맞아요.
1: 맞아요.
6: 말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8: 아, 말싸움으로 못 이기면서 You can win the fist fight?
3: 아 fist fight도 못 이길 것 같아.
8: 그냥 그럼 왜 말싸움을 강조해?
3: 그냥 못 이길 것 같아요.
0: 그냥 못 이길 것 같아. So he feels that 성모 is the strongest, but yeah, I was like, is when it comes to him winning, he doesn't talk. So I was like, I can't picture him winning all arguments. It's like we've known him for more than 2 years, and he just never talks in the studio. And they're like, no, he's different with us. So I was like, I wonder when we can see that side of him. But we shall wait and see. Okay, Seokjin, you're next.
4: Yep.
0: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 우산 없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는?
3: 실제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0: Wait, somebody did this?
4: 아, 근데 그건 나도 그런데.
0: 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2, 1. 텅!
8: 텅! 텅! 청춘 영화 주인공!
0: 성일! 왜요? What happened?
6: 전 약간 청춘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 좀 비운의 영화 주인공.
8: 어쨌든 주인공이긴 하네요.
6: 주인공이긴 하네요. 한 번은 러닝 뛰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낭만이지. 그냥 10km 그냥 밖에서 냅다 비 맞으면서 뛰고
1: 아, 눈이 안 들어가.
6: 다 들어가. 그것 또한 낭만으로. 아, 약간 약간. 아 이 아픈 것도 좋아 약간 이러면서.
4: 학창시절 비 맞고 축구하는 느낌.
3: 이게 진짜 그거예요. 이게 진짜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이렇게 비 맞는 게 눈 들어가게 막 아프면
0: 아파요. 네,
3: 아파요.
0: 어느 정도 아, 뛰는 아, 속도가 나면 이게 성일이 뚝뚝뚝 떨지는
8: 이게 말라요.
0: 그러니까요.
6: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3: 성일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좋게 볼 수 있는.
0: Yeah, so he said that there's one day he was going for a run and it was raining. He was like, yeah, this can be romantic too. And so he started running. He did a 10K in that day. And I was, this is not hurt. He's like, yeah, it goes in your eyes and you know it hits and it hurts. But he's like, eh.
4: 멋쟁이.
0: Yeah, so that okay. 도기훈. Who do you feel the luckiest member of the group? 전생에 oh. 최소 나라 하나 정도를 구했을 것 같은 운이 정말 좋은 멤버.
4: 운이 좋은 멤버.
1: 운이 좋은 멤버.
0: 자, 3, 2, 1.
3: 석준.
4: 저요?
0: 탕? 오. Yeah. 석준? Yeah. Why?
1: 아, 진짜?
8: He have good face.
3: 아.
0: 외모.
3: 그치, 이거 나라를 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얼굴이긴 하지.
0: His good looks. His good looks.
1: 그 얼굴로 태어났으니까.
4: 난 어떤 나라를 구했을까?
0: His good luck.
1: 잘생긴
8: 사람. Recently he be the more handsome.
3: 아, 맞아.
8: Yeah.
3: 머리 자르고.
8: He cut the hair.
0: Yeah.
3: 더 잘생겨진.
8: Yeah.
0: I think this Thank concept God. fits him quite well.
1: Thank God he cut his hair. Thank God.
0: Did you have something against his long
1: yes,
0: hair?
1: Yes, I did. I've been praying for the day he cuts his hair.
0: Really?
1: Yes. Thank God he cut his hair.
0: Okay. Is there it okay, with the styles that we've seen up until now, since we're talking about hair, is there a outfit that you guys kind of unanimously all like the most? 사실 지금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룩이 지금 방송마다 다 달랐단 말이에요.
6: Yep.
0: 네. 음방 할 때.
6: Yep.
0: 멤버분들이 좀 유독 우리 다 동일하게 이 룩이 좀 마음에 들었다 했던 룩이 있어요?
1: 아 근데 다 의견을 다
0: 네, 의견 다 달라요?
3: 다른 것 같아요.
6: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의상이 일단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1: 맞아 맞아.
6: 그때 착으로 뭔가 음방 돌면 또 멋있을
0: okay.
6: 것 같아.
0: Okay, okay. So he likes the highlight medley look, and he hopes that they can kind of do that with the music broadcast
6: yeah.
0: as well. I liked you guys in all black.
1: Oh really?
8: Oh. Yeah, I love black suit.
0: 수트 올백이. 수트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긴 한데 올백이 진짜 이번 컨셉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1: I liked the 우리 그 뭐다 촬영했던 그 약간 살짝 약간.
0: The white?
6: 흰색?
1: Yeah, 흰색 착.
6: 약간 도복?
1: Yeah, 도복
0: 착. Yeah.
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Okay, the white ones.
1: That was nice. That was pretty.
0: Okay. Okay.
3: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닮아.
0: There's a character he likes. Okay.
1: Brother.
0: In part 3, we have a game to do.
6: 네.
0: I have to explain the rules, and they have to choose... who's gonna be what.
1: Okay.
0: So there's a lot of things we have to do in part 3. So we're gonna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off of the album, Circles.
1: The song is good.
0: Wow. And okay. We wi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part 3 of the interview.
8: Yep. Yeah.

0: this. We're going to have the members choose a topic and or a piece of paper that says mafia on it. And we also need to figure out what the topic is. I don't know what the topic is. You don't know what the topic is. The members don't know what the topic is. We're choosing now, too. So I'm going to have Dogyun go first.
1: Dogyun go first.
0: Pass the cup after you pick. Don't show the paper to anybody.
2: Yep.
0: 보여주지 마요. Yep. So everybody else is going to have the subject on their, printed on it. There's one that's going to say mafia. If they're the person, they're just going to have to try to tell us what they think it is. It's like a 눈치 game. They have to kind of read the room and see. So is...
3: I'm the mafia.
0: It's another
3: mafia,
0: liar type of a game. Okay. Mafia. 도기훈, is this alive? 이거 살아 있어요?
4: Yeah.
0: Oh, wait. There's like an iffy question. Yeah, this is alive. Okay. Okay. 석준.
5: Yep.
0: Can you eat this?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5: 가능은 해요.
2: 가능은 하지.
0: Okay. Can, but it's a question mark.
2: Yeah. 가능하지.
6: 가능하지.
7: 어렵겠는데.
0: Okay. Okay. 성빈, does this move? 움직이나요?
4: 애매한데요?
0: 애매하다?
7: 그래요? 이게 애매해.
5: 이게 애매하다고?
0: 이게 애매하다고?
7: 야,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0: 오케이, 오케이. 예찬, is this dangerous?
5: 어떻게 봐줘요?
2: 야, 다 애매하게 하네.
6: 아, 근데 어떻게 봐줘요?
5: 그럴 수 있지.
2: 근데 It could be.
7: 확실하게 답을 해라란 말이야.
2: It could be.
0: 오케이.
2: Okay. I'm not saying there's no possibility of it that
0: okay.
2: happening.
0: Okay. Okay.
7: 나 확실하게 간다.
5: 네 아니요.
0: Okay. 성희.
2: Yes.
0: If you lose this, is this a bad thing? 잊어버리면 큰일 나나요?
4: 아니요.
5: 야, 야.
0: 잠깐만.
5: 와, 오케이, 오케이.
7: 아, 큰일 나지 않지.
0: 오케이, 오케이. 성모 씨, 이거 커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크거나 뭐 이렇게 좀 큰 편인가요?
5: 사이즈가?
7: 엄청 크죠.
0: 커요?
7: 네.
0: 그러니까 키가 커요?
7: 키가 크죠.
0: 아, 동물인가?
7: 한 번 더?
0: 오케이.
2: 오케이. One round, one more round.
7: 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텐데.
0: 오케이, 오케이. 도긴, 도긴, 도긴. What color would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this?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이거 생각하면?
4: I think... Like red?
0: Red.
2: Me too.
5: Red?
7: What?
0: Red?
7: Red?
2: 네? 나도 살짝.
0: It's red, but yeah, it's red. tall.
7: 도가니 살이 is red.
2: Red. red.
5: Honey, red?
2: 아, 근데 살짝 나도.
7: 난 black.
2: Honey, blue. Okay, your favorite color is blue? 아니, 성모 favorite, 제일 좋은 색깔은 blue, 파란색이 맞긴 한데.
4: But think about it.
2: When you think,
4: of, think about it?
2: Yeah. yeah.
0: Okay. Huh?
5: Okay?
7: Red?
0: Huh?
5: Yeah.
7: Right?
0: Huh? Does this look like living? Does it have years? 그러니까 뭐 연도를 셀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생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수명이 있어요?
5: 기대 수명은 있죠.
7: 기대 수명.
4: Exactly.
2: What does that even mean?
7: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5: 대략 한 8, 90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 8, 90이요?
0: 성빈, if this was to have its own social media account, would it be popular? 이것이 SNS 계정이 있다면
4: 네.
0: 인기가 있을까요?
4: 있을 것 같아요.
7: 왜?
0: Okay.
7: 왜 think... 있을 것 같아?
0: Okay.
4: 거기까지는 이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okay. 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5: 너무 마피아지.
4: 네. 무슨 말씀이신 거죠?
7: 딱 받아줘, 황성민이.
0: Okay.
7: 지금 이미 okay. 표정에서 다 넌 끝났다.
0: 네.
5: 너 티 났어?
7: 아니 이게...
0: Okay. Okay. Strawberry says, 도균, you sound with, like you had a southern accent when you said I think. 어? 액센트가 살짝씩 나온다는데요? 미국의 남부 쪽 액센트가 살짝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7: 무슨 액센트지? 남부 쪽 액센트가?
0: So,
7: 내가 어떻게 말했더라?
0: Honey says, I'm so confused. I know I'm kind of confused too, but I think I'm starting to catch on to who the mafia is. 아, 제가 멤버분들을 좀 잘 알아서 그런 건가? 마피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7: 근데 나도.
5: Me too.
7: 나도.
5: 이건 너무 쉽다.
7: 나도.
5: 마피아
7: 바로 맞출 수 있어요.
0: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4: 청취자분들이 맞춰보세요.
0: 그거를 시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So okay. for our listeners, I'm going to give you guys about a minute or so to tell us who you think the mafia is for today based off of the questions that I've just been asking.
2: I think I could tell from the first round.
0: Would you keep this indoors?
2: Who are you asking?
0: Yechan.
2: Man, I wouldn't.
0: You wouldn't keep this indoors?
2: Yeah, I wouldn't.
1: Okay.
7: 그래? 전 성빈이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0: 오케이.
7: Okay. 아 의심되군요.
0: 오케이.
4: 뭔데요?
7: 이것은 평소에 어떤 행동을 자주 하나요?
4: 어떤 행동이요? 꼼틀꼼틀 되겠죠?
7: 꼼틀꼼틀 된다고요?
4: 예.
5: 아이 뭐 가능해.
0: 왜? 오케이. Hold on. 성빈, can this talk?
7: 애매하게 답변하네.
0: 이것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 말을 할 수 있냐고요?
0: 네.
4: 아, 애매한데요.
7: 애매한데요.
5: 말도 안 한다.
7: 뻑뻑뻑. 아, 오늘 벌칙 센 걸로 준비돼 있죠?
2: 아, 근데 사실은
4: 아니, 뭔데?
2: 아, 근데 사실은 첫 질문부터 살짝
3: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애매하대.
5: 아, 근데 맞추면 여기서 뭔지 맞추면 얘가 그치. 이기는 거잖아.
7: 근데 왔을 때 못 맞춰 성빈 눈치로.
6: 이미 다 확신하고 있어.
7: 눈치로 못 맞춰.
2: 지금 방금까지 뭔데 이러고 했잖아.
4: 어떻게 제가 맞추나.
7: 사실 우리가 말하면서 아까 답이 나왔어 한 번.
2: 그러니까. 맞아.
6: 근데
4: 답이 나왔다고?
6: 뭐 맞출 수 있어요?
2: 아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지 마.
0: 오케이. Okay.
2: 네.
4: 신호등?
0: 아.
4: 푸른색, 빨강 검정.
6: 아니 살아있다고요.
4: 살아있다고. 네.
5: 기대 수명이 80이에요.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think the listeners think that Seongbin is the mafia for today.
2: Yeah.
7: Come on now. 100%.
0: Everybody thinks that.
2: Yep.
0: Yeah. So, PD님 is like, everybody knows that Seongbin is the mafia today. So this is going to be the ordeal. So, if Seongbin can figure out what today's topic is, then the remaining members have to do the penalty.
2: If not, he's
0: going to be doing the penalty by himself.
2: He's not getting it.
0: 성민 씨가 마피아인 거 너무 바로 들통이 나서
2: yes.
0: 지금 맞추실 수 있다면 오늘의 주제를 맞추신다면 네. 다른 멤버분들이 벌칙을 할 거고요.
4: 네.
0: 만약에 못 맞춘다면 네. 본인이 혼자 벌칙.
7: 맞춰봐라.
2: He said a traffic light.
7: 자 고민을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죠.
4: 네.
0: 네. 자.
6: 전혀 생각이
7: 자, 정하셨나요?
0: 9.
4: 예.
0: 오케이. 정했어요. What is it? 3, 2, 1.
4: 저 꽃.
7: 아니.
5: 예, 수고하시고요.
7: 꽃이요?
0: 아니.
6: 90년이었어.
7: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
3: 꽃처럼 아름답긴 해.
0: 우리 예찬 씨가 아까 말을 해 버렸어요.
5: 그러니까 다 말했어.
0: 정답을 말했어.
4: 뭔데요?
7: 성모가 파란색 좋아하긴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6: 그래서
4: 정답이
6: 그래서,
4: 성모예요?
5: 그래
0: 정답이 성모예요.
6: 여기 보시면
3: 말을 하기 애매하다.
0: 말하기 애매하고
5: 꿈틀거린다.
2: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렸어.
0: 네, 말했어요. 오케이, so he got it wrong. 성모 was the topic for today. So he's gonna be doing the penalty by himself. The penalty is 하잉씨 에티러브.
7: 에티러브.
0: 운 띄워줄게요. 자,
5: 에티야.
0: T
5: 많이 나?
0: 러
5: 러브러브한 내 마음이?
0: 부
5: 부이나 봐.
6: 나쁘지 않은데?
0: 나쁘지 않았어.
2: 아니 나쁘지 않아.
6: 나쁘지 않은데 성빈이 형에서 좀 뭔가 살짝 씁쓸해.
2: 맞아.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걔 성빈이라서 좀.
7: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우리도 벌칙인데.
3: 그러니까.
4: 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 그 바뀐 거 아닌가요 벌칙이? 이걸 보고 있는 게 벌칙인 거.
0: He did a good job. Okay, now I know the members are getting really busy, but is there some stuff that you guys are either look forward to in the next couple of promotions, or is there some other big stuff that we might be looking forward to?
2: We have a lot of things lined up, like a crazy amount of things. Like we're, I think, probably until our next comeback, we're just going to be having we're just going to have a lot of things to do, especially with our fans as well.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with them as well. 그래서 just
0: stay tuned.
2: So we're
0: on like tours.
2: I don't know about that.
0: Oh.
2: But we have a lot of special stuff coming up.
0: Oh.
2: Yep. A lot of
0: really?
2: Special stuff.
6: Yep.
0: Oh. Is there one thing that you guys would love to do this year? 올해는 일이든 아니면 좀 사적으로 좀 멤버들끼리라도 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7: 빠지.
6: 야, 너무 귀엽게 얘기하는데요?
5: 어디든 휴무. 한번 휴무. 놀러 왔으면 좋겠다.
0: 네, 오케이.
4: 제주도 가.
2: 아 근데 사실은
7: 아무도 없이
2: 이렇게 비키니
1: 올리
2: just six,
1: just six.